날 희망이 숨어요. 왜 제필 아마랑 돈이 급하게 손미터 기트랑코 그나가하. 아래 기트랑 막상 희망이 손미터 기트랑 그나타니 숨어이 바보니가하. 다음 그분 프롬호 그나가만 겐. 얘나 가서 많이 들어. 다오 독바지 미니콜라 총에하. 예 숨어이 희망 코즈 컴보지 프롬호 그나가만 겐.

0: 맞죠?
1: 본 카미네 시망 위텔손 성만이기 장 위텔손 머문이기 장고 그나소함 득득산이 자만은 먹급은 복음고 그나나만겐 야나카슈바니 투라 소마이다우치 이사바지미니 콜라치용하 아르 소마요나 시망 미츠크라니 복음고 그나소나만겐 야 프로그램모 스캉가파티나 엠 상만이 우니기 스크니 카타랑코 아가난코 그나소나만겐
2: 님은 지나 엠상 먹어 하다나 누구리 송용아 어째 지수 소째 째 뜻이요 엠은 벌시데 콜라치도 그런 가 빠이죠 아가 다오도 뺏대 그레주엣고 맞춰 때문에 돈이야 아니 녹당어라 비사 사카탐 동아 와 이제 비사라라 엠은 아니 시가 바동아 그먹 삭봉아 동아 보랭아 왜 스쿨의 캡틴 윌리엄슨 스쿨로 왔대야 스캉가바 클래스 9 gani ga ba class 6 ga tham ga ba class 4 ong ya anga jangki thangna ga ta pagan bari nang ko dakpi chan baksa anga school ni ski pa ho ba khadi ka ya debo wa government job de ong ja debo ssc school ka idong ya angne maksonga de wa nang ni porai mat tung anga angni maksonga de wan school ka de ni maksonga tonga ge mang ha yan chun ga ba kamu gen chum oba school ko da de ka ya ni de ka ni nang de bang in cha gro ma mainan uba jangi thangani o thangka paisa ko anching na nang patani mu ba thangka paisa ne angni thangka paisa rang wa ni ni kanira khum ma ta anga dau de angni bagan bari rang ro dakka de wan gui bagan na ro gul muris bagan ko tak chapinga una gari gupan ang khodanga dakku jenga tem muksung are nang di dongwa jeka be ni la gi narang muktim muksung ya cham diba dau de pet chok nang ta man khu jenga chunga ni de ongja diba je ko chungna patia ko nang a chung nuki dongye dau de pet angni ku patia ni de 근데 경겐 예 제다케 안층 장기 당하니 방아 등 탕탕 장기 당하니요 니니까지랑 박사 장기 당하니 경겐와 바간 바리랑 코 닥카니치 녹당나 마이바 남근이 호라 아바나 만겐이 양아 찬치엔 마 이랑 코 닥차파니 산 와야 이는 우캉치 장기 당하니나 녹당 코르카니요 아니게 촌촌 거빠 바간 바리랑 코 닥카니시만 녹당 코 아 르낙다마나 얘랑 악냐가 나니 동아이겐 라콘 못텔라
1: 나시망 티나 엠 상만이 위니기 쓱니 가타랑코 아가나니 코크나 소하 다오나 시망나 디팍 상마 닥터 크루지스 엔 상마 아로 닥터 루미니스 지 모먼니 토탈 세네테신 바 안탄탄코 아로 삼탄탄코 롱탈레 라키아니 그먼 아가나니라 아가나니랑 코크나 소나만겐
3: 달로 안탄탄코 아로 삼탄탄코 롱탈레 라키에 남그리코 만나니 비딩오 나시망 아간르카니코 크낭나르다 만겐 달로 안심 박사 닥터 크리지 엔 상마그나 아룬 박사나 루미니스 지 모먼그나 예스미니 바코 닥터 나시망코 야 프로그램오나 레뱀나 아간르카니코 다카니나 아무텔라 아로 히아 스튜디오나 나시망 사카니코 좀 작수와 스캉바 닥터랑 아나 오늘게 승진하게 스캔침 야 롱탄 안탈라니라 마야 야 코스캉바 타라치나 멘침
4: 롱탄 안탈라니코 아가닝은 당아노 박니라케 라나스카 게사바라 안탄하니 비엔코 롱탄 안탈레라니 아로게

0: 탄탄니 녹 자면과 란탄탄니 감가 작람비아 브랑바 삼탄탄고 롱탄란탄라니고 아가네스카로 야 게그니코 게 안층 롱탄란타에 키겐층모데 안층니 사드가니랑 안층나 마야 사비시롱 겐층 아로코 마이케 참팽 겐층 미야니게문 층하나 달로 탈랍나 르타스킹
1: 타오 예 롱탄란탄라니코 멍기니 다키아가나가 니그마스칸가파 야 안창탄코 롱탈레 라키니그문 스나스겐침 닥터 루미니스지 모모노가네게 스나게스겐침 마야 닥터 마이케 안탄탄코라 롱탈레 라키겐침나 야그니그만 언세타라토드남겐침
2: 안탄탄코 롱탈레 라키온 스캉바 안침니 구스바 와감랑코나메 롱탈레 라키나 우코 롱탈나그타데 와감나타나 프링오 아로 아타모미 자니 잡만노 장사나타나타야 아로니 나타니 잡만데 마문코 자나낭자 네게 먹나 투브러시랑코바 자그니바 자비니기세 폰 체인지 카나나가 아로 방난 지아 보스랑코 자오 방난 쿠슈나나가 아로 비사랑코바 방난 란타카나나가 쿠슈바니코 제라코데 자와종 자니랑코 잠팽나만게 나로 와릉랑코바 와릉고 파요아랑코바 잠팽나만게 아로 야 와종 자니코 만데랑 방방바탄 사비신이 잔치야 니바 알투에 아나낭자 메나노바 방난 야 제 백테리안 와종 자또그바 가통이 사비시그바 왔나만나
1: 오야 와감나 심삭자겐 심물이 예라 가통 나바 야 하트 디제 상코 봉아타가다 만나모
2: 오에
1: 와디야
2: 넥스타 스페셜리 엔도카르다이티스 방난 벤랑고바 아우나나가 장사우나나가 아로 바랑코 방난 수중나나가 메노 바랑코 수중이자 앞산콘 간플로 어데 펑갈 인펙션스 스키니 바 벤니 파리랑코 옥날투아 아로 방난 작수에 토일렛 아니자만 바 하팔레 아니자만 작수나나가 아로야 작수한이랑코라 스쿨랑원나 킁킁한 엠퍼사이즈 가인조 스키라잉하 비사랑나 마이케 작수나나가 제덕고데 방바타 사비시랑코 제작수아치밭 참팽나만나 제카이 콜레라 타이포이드 다이리아라카바랑코바 참팽나만나 방바타 마그파랑한 비사 다이리아만나 하우데 바 옥갔다 하우데 와 비사고 당타빼맹나 그분 비사고 매맹나 다이리아코 삽나만나 그분 비사고리면 작수에맹사 비사랑코나나
1: 이렇게 사인금만디코 당타빼맹나 작수기자 그러면 그림게츠모데 와 사고 많이 보니 좀 우리 안 나봐도 뭐
3: 석사 사고 보느니 바트쿨 같나 그다 맞나 맨에 작수기자 그분 비사코 키아리코 키아 슈바니코 당타파 수상하우 니자만노 사건 비사나 미치 산내역 남행아 문어 작수기자 미치랑 거 듣네요 겐츠모데 와 작고닌 바트쿨강나다 만겐 로모 네미 자만데 녹당고 삭사산데 사자족과 네바 사건이 사카탐 상하니 온 같은 녹으로
2: 네게는 원 쿠스마라타니 몽송바테미 에사랑 쿠즈마라톤 메사랑 방바탄 앞산 레조치바 앞산 블랙치 란타니코 란타 카나고아 이바 되게 아까 란타니코 카나 낭자마이노바 야 코 되게 아까니 치바 HIV 랑코바 바탔나마나 와 HIV 동급바 만데와 쿠즈마라타 오데와 블랙치 앞산 치르와 사크분 만데와타 오데 와반 만나가타 만겐 아론 박사나 와 블랙 랑코 비송 스테라라이즈 카데바 레조 랑코 스테라라이즈 카자 오데 펑갈 인펙션 랑코바 만날투아
1: 예람 그분 미야선디 바사고브레 디기 퍼스널 레조 고 자칼야르모 뭐 와랑아라 뭐 와랑 바스테라라이즈 디카나나가야마
2: 와랑보 웨스테라이즈 카나야 메노바 디게 동르 그르카 오데 박테리아 랑반 그로트 옥나만겐 아로 펑갈 랑보 니그문 우코반 스테라이즈 데 롱탈레데 라키무 남바타 아론 박사나 비리 사다르가 니랑바 남기자급바 배왈옹아 와랑코바 증자오 남마 마이노바 우쿠르가니치 랑 캔서 바 오랄 캔서 브롱카이티 상코바 만날투아 아로 우니 응급바 나선 와라 옹자완디바 제안 우니 세팡오 동해야 응급바랑나바 사비시랑코 만날투아 우니면 시그레트랑코 르가니치 낙바랑코 사비시랑코 바타차나겠다 증자오 남바타
1: 나니다 쇼가나데 시그레트 응기자급바랑나바 야 릉급바랑치 세팡아 동겐츠문에 우나베페콩아모
2: 왜왜 니가 뭔가 두시아니코바 방은 간다체 딱급바랑데 두시나나가 디바 촌급바랑데 이나바테바 두시나나가 두시아니치 만데랑 마몽자네 잔시아니 옹잔디바 두시하우데 완 멘탈 프로블렘 상고 만자와바 기습니 안생아니랑 동겐 기습니 안생아니고 만자오네 오토매틱컬리 낙니 피지컬 헬트랑바 남자오니면 기습니 안생마족아니고반 남나그타케 중화그타 두시나나가 내가 뭔가 방 방난만데랑 몽송밭대 송호동가빠랑 자코빠 주타랑호 간나니가 이바 방난 간나나가 맨노바 후쿠암 인베스테이션코 겔라가타로 제리오바와 후쿠암 동아오데 마드카우닝은 우코 참팽나가다데 자코코 간노 남바타 아로 몽송밭대 다이비티스 페이션바 슈가 페이션랑 안타타니 자랑고 스미삭나나바타 메네노바 미송데 안탕 창사 미송니 자아오 파리오아하우데 와 파리아라 슈가

아로 멍송급바 카무랑코 라바나 랑산파라가타하 이야 보그람니 불시급은 속바니코 마니아니 마니하 아로 우아 아간하 디지털 그따 당카웃나니 아로 인터넷 그따 자파카아니 만데랑나 냉

0: 나시망니 닥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낭니금은 세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스웨 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낭오데 앙나우야트보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콜라치 타리코니 줄라이 콜룩스쿠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바 바코 아바칭아팅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치오나리 양겐
2: 노칸치오나
1: 오이 노칸치오나 양겐바 워망 나시망니 두플리케트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가파치나 오겐 아로 쿠사코 나시망 라키치나 돈바겐 남멘 알투아바
2: 아로 위조 위성류 리바우 나시망 마몽 리카고보 나낭조와
3: 앙아 놓고 동자우세이
1: 오 자증나 낭조와바 동자와 비엘로랑한 이노메이션 폼코 낭이 두바출론도 나아겐바 아로 호 만낭 구자나 듣배대 워망 상가탐나 큰코 리바 푸대겐 아론 아마이바스 아니랑 동겐치 모오데 워망나 콜카 아이 골파트나바 만나겐
3: 오 이아라 남멘 알추비아데 인디바 앙아라 이아코 바누니코 탈레라겐
1: 인디바 카나 만급바 보터 헬플라인 넘버 사스쿠보아지로나 카아토 바 보터 헬플라인 F코 다운로드 카보 바 보터스 ECI.gov.in 웹사이트 오나 napanginibo aru unbaksao www.ceomeghalaya.nic.in website una banapangin namat gen
3: nakni kurang nakni punani be nakni doga cholon uko gemat nabe yakku wiat kepa chief electoral officer meghalaya
4: ma amaya film ko thari ai mai kai national award ko mana hai yani gman dominic megam sangmani agan thalate onani ko simang knanga ha Tao don so man mandini chaso taligit ko knang na one colendro marak sangmani kemakababo colendro marak ni gidunginga gitni kathabichong maani khasa a